왔으니 예수 뛰는 이모노 겉돌다니나 겉돌 마 패체맨이나 패무 가세 원이 아끼네 보이네 자원기강원와 아타라보미 랍시오니 우파자사우지 아예이 아주레베프레네 원이 파치린 And you will come into. Now, so that's what you're doing.